0: 그런데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
1: David 504-3072. Last of Vesper. Phonetically Victor, Edward, Sam, Paul, Edward, Robert. First is David. Middle of William. 1-8 of 86 out of Hamburg.
2: 10-4.
1: Go for North.
2: Code for North, 10-4.